0: 남자
1: 야,
0: 야, 야,
1: 야, 야, 야,
0: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
1: 야, 야,
0: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
1: 야, 야, 야,
0: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
1: 야, 야,
0: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
1: İstesen
0: de veremem, ben sıkıya giremem.
1: Gel, gel,
0: gel, gel.
1: Beni, beni.
0: Uzaklarda.